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대 또한 포기하는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쓰지 않은 용기를 품에 안고 집도 텅텅 빈 무대에 섰을 때